뭐 좋지 너그 뭐지 너를 코스티 그거 코스티 그대 코스티 그거 코스티 그대 찍고 들래 너 찍고 들래 너 찍는 들래 너 나중에 나네 니들 나게 또 니들 또 다는 시시.